신발은 친다든가 그런 신발 나라 고인 나라 방사라 그렇다 신나라 마스터키스트라 아스토니스 스타크르마스 디니어스 안나스 무진아스